0: 네가 리스펙을 하나?
1: 모르겠습니다.
0: 나도 모르겠다.
1: 왜 이러십니까? 리스펙
0: 존경.
1: 뭐 다시 들여다보라?
0: 존중.
1: 뭐 뭔데?
0: 존중.
1: 존경.
0: 뭐 이게 리스펙 알겠나 뭐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. 영어는

봐. 그냥 서있어 익숙한 어둠과 웃고 있는 사람들과 나를 웃게 하는데 슬며시 다가와서 나의 손을 잡는 fair. 괜찮아 다 둘 셋이니까 나도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.

이름 나의 키는 지구의 또 다른 지름 나는 나의 모든 기쁨이자 싫음 매일 반복돼 날 향한 좋고 싫음 저기 한강을 보는 친구야 우리 옷깃을 스치면 인연이 될까 아니 우리 전생에 스쳤을지